바로 자 러저에노 자네메야마 편연예 띠우러 在水路买，快些来哦！哎喏，一出阿妹啊，把街那香哦耶，滚来！一把罗在把莫给，水在。

마드 카드 응애드 젤레 마드 카드 와 훈농 돌레 마보 미야드 마타 돌레 마보 미야 자니 볼로 마타 카타 응애 훈농 마타 돌레 마야레 냐노 아, 많이 하게 마토 아로에 대쳐도 하게 마토 안녕하고 러노에 내가 누망을래 미야 포저 아들 티드아 노토 라바도 로에 마모 생애 지